여기서 나와서 바로 운동도 기나 배 제가 우기고 제가 기나 그분들 비서 바에 수아라게 보이는 거 제가 우기고 제가 기나 배원 데니소스 바로 운동도